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석권평 총석의 통계 사업에 관한 종요 연설 정신 및 중화민 공화국 통계법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성주 당위의 포치 요구에 따라 통계 의식을 제고하고 통계 감독을 강화하며 통계 기초성 사업을 실제적으로 세밀하게 틀어줘 통계 데이터의 진실성과 준확성, 완전성과 적시성을 확보해 고품질의 통계 봉사로 고품질 발전에 봉사해야 합니다. 수금평 총서기가 산서 장치 시 15년 석탄 가스 폭발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시시각각 방심하지 않는 책임감과 상시 비상 대응 사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광산 위험 화학품, 교통 운수, 건축 시공, 가스 소방, 고층 건축 등 중점 분야의 우한 조사와 치리를 강화하고 홍수 침수, 산홍수, 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예방관리를 강화해 중특대 안전생산사고의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타파할 때 관한 석권평 총석의 관련 중요 논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조항 및 성급의 형식주의를 다스려 기층 부담을 경감하는 전문 사업기재 회의 정신을 참답게 시달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학습교육과 결부시켜 기층부담 경강사업을 심화하고 각종 형식주의 문제를 단호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6일 조당위 부석이며 시당위 서기 시범구 당사위원회 서기인 림소림이 시당위 개혁 전면심화위원회 2026년 제1차 회의를 소집사위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석권평 총석의 개혁 전면 심화에 관한 종요 논술을 깊이 관찰하고 개혁 사유를 강화하며 개혁 추진력을 증강하고 개혁 방법을 잘 운영해 발전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훈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동력 에너지를 축적해야 합니다. 시당위 부석이 시정부 시장이며 시범구 당사위원회 부석이 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림국, 시범구 당사위원회 부석이며 관리위원회 상무부주임인 팽수혜, 신대 상무위원회 주임 리강, 시정협주석 송성금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12기 성당위 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15차 회의와 12기 조당위 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10차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중공 훈춘시위 개혁전면심화위원회 및 전문서조 구성인원을 조정할 때 관한 방안, 훈춘시 당위 개혁전면심화위원회 2026년 사업 요점을 토론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체계적 사유로 개혁을 틀어지고 개혁 사업에 대한 전망성 사고와 전국면성 계획을 가강하며 개혁의 각 방면, 차원, 요소를 잘 총괄해야 합니다. 전반 국면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총괄 고려하며 기존 체계 유지와 타파를 병행해 각종 개혁의 상호 촉진과 량성 소통, 협동 배합을 추동해야 합니다. 문제 향도로 개혁을 틀어주고 훈춘 개방 발전이 직면한 실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개혁 전면 심화의 구체적인 경로를 정확하게 찾으며 개혁 의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개혁 방안을 정교하게 제정하며 역량을 집중해 난관을 공략하고 개혁으로 동력과 활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지고 개혁을 틀어지며 선두에서 틀어지고 구체적으로 관리하며 목록화 관리, 항목화 추진, 절점화 시달로 각항 개혁 임무가 기한 내에 착지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리조휘, 서선군, 심홍자, 관아비, 장옹량, 박영호, 진지계, 리위, 유림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올해 3월 12일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돼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6월 16일 연변주 당위 통일전선 사업지도 소조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연변주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강연회가 훈촌시에 진입해 법치 선전강연으로 변강 민족단결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선전강연회에서 연변주 부주장 윤조휘가 변강 민족지역의 실제에 입각해

법치로 변강을 호황하고 한맘 한뜻으로 손잡고 단결의 새로운 현장을 함께 그려나가자는 제목으로 전문 수업을 전개했습니다. 강의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입법 배경, 종점 내용, 핵심 조항, 실천 요구와 시대적 의의를 둘러싸고 전방위 체계화, 심층적인 해독을 진행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여러 민족의 래황 교류, 융합, 민족 사모 의법 치리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으며 단일 내 사업 경험과 결부해 전주 민족 단결 진보 건설, 흥변 부민 등 사업의 구체적인 관철 실시 조치를 소개했습니다. 이는 훈촌시에서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학습 관철하고 민족 단결 진보 건설을 심화하며 민족 사모 관리의 법치화 수순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지도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이번 선전 강연을 계기로 공감대를 모아 합력을 형성하고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 활동을 상시화, 체계화로 전개하게 됩니다. 각 부문에서도 일심 협력하고 함께 힘을 발휘해 속지 책임과 업종 직책을 절실히 짊어지며 각자의 직책을 다하고 밀접히 협력해 법률 보급 선전 사업의 착지 실시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여러 민족 군중들이 우애가 깊고 서로 도우며 발전을 공모하는 화목한 분위기를 전력으로 조성함으로써 훈촌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훈촌시 제1고급 중학교에서는 일전에 2024기 18세 성년식 및 2027기 고3 가동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전교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 대표들이 교정에 모여 청춘의 약속을 함께 나누고 성장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고3 수능 준비에 분진 신호를 울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전통 레이 문화, 가문 친정 교육, 법치 소양 양성과 고3 학생들에 대한 의지 동원을 깊이 융합시키고 의식감과 교육성을 겸비해 학생들이 성인의 책임과 담당을 깊이 깨닫고 가문을 배우며 보답을 알게 함으로써 사생의 한마음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분진의 힘을 집결했습니다. 예비 고3 학생들은 모두 18살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초심을 간직하며 당당하게 책임을 짊어지고 포만된 열정과 앙양된 투지로 고3 학습 생활에 뛰어들어 2027년 대학 입시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자신만의 청춘의 새로운 로종을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분분히 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채소시장은 평민 생활의 중요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도시 민생 풍모와 시민 문화 소양을 직접 보여주는 창구입니다. 깨끗하고 질서는 채소시장은 시민들의 생활 품질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도시의 문명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현재 일부 시장과 주변에는 로면 적수, 도로 점용 경영, 위생 불량 등 문제가 존재해 문명도시 건설의 단점과 통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훈촌시 시구역 여러 곳의 시장 및 주변 도로 구간에서 기자는 일부 매대 주변의 바닥에 늘 오수가 고이고 썩은 채소와 폐기물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바닥이 미끄럽고 질퍽하며 악취가 진동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상인들은 매장 밖에서 영업하고 길가에 로점을 내 통행로를 차지해 인파가 정체돼 시민들의 정상적인 장보기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영업구역은 청결 관리가 미흡해 식재료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쓰레기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구석진 곳에 오물이 쌓여 시장의 전체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벌레가 생겨 위생 안전 위험 요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명한 시장은 함께 건설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예, 시장 관리 측에 주체 책임을 시달하고 상시적으로 청소, 적수 제거, 쓰레기 수거와 운반 작업을 철저히 진행하며 로점을 규범적으로 확정하고 도로 점용 경영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와 함께 상인들이 자각적으로 경영 질서를 준수하고 로점을 규범화하고 위생적으로 경영하며 물건을 함부로 쌓아놓거나 바닥에 오수를 버리지 않도록 인도함으로써 전국 문명도시 고품질 건설에 함께 조력하기를 바랍니다. 소식입니다. 올해 6월은

사람마다 안전을 관심하고 모두가 안전에 참여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에서는 안전 생산을 활동을 계기로 안전 선전 교육, 오한 조사 정돈, 응급 훈련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상시화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추진하며 각종 안전 사고 발생을 전력으로 방비해 인민 군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수호함으로써 전시 경제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포괄화할 방침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당위상무위원회회의및시범구당삽위원회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당위개혁전면심화위원회2026년제1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연변조종아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선전강연활동이珲春에진입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16일조당위보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삽위원회석인림소림이시당위상무위원회회의및시범구당삽위원회

회의를 소집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통계 사업에 관한 석근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 및 중화민공화국 통계법을 전달 학습하고 석근평 총서기가 산서 장치 시 심원현의 탄광 가스 폭발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 학습했으며 2, 4분기 조항과 성급 차원에서 형식주의를 다스려 기층의 부담을 경감할 전문 사업기재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으며 관철 시달 조치를 연구 포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전시 안전 생산과 홍수 방지 가뭄 대처 사업 정황 중공 훈춘시 17차 대표대회 준비 사업에 관한 의견, 전시 양우 1선 추천 대상 상황, 성 관리 당비 하달, 시 관리 당비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훈춘시 중소학교 교사 현 관리 학교 초빙 관리개혁 실시 방법 시행을 심의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석근평 총석의 통계 사업에 관한 중요 연설 정신 및 중화민공화국 통계법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청주 당의 포취 요구에 따라 통계 의식을 제고하고 통계 감독을 강화하며 통계 기초성 사업을 실제적으로 세밀하게 틀어줘 통계 데이터의 진실성과 준확성, 완전성과 적시성을 확보해 고품질의 통계 봉사로 고품질 발전에 봉사해야 합니다. 석근평 총서기가 산서 장치 시 심원현 석탄 가스 폭발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시시각각 방심하지 않는 책임감과 상시 비상 대응 사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광산 위험 화학품, 교통 운수, 건축 시공, 가스 소방, 고층 건축 등 중점 분야의 오한 조사와 치리를 강화하고 홍수 침수, 산홍수, 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예방관리를 강화해 중특대 안전생산사고의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타파할 때 관한 석근평 총석의 관련 중요 론述를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조항 및 성급의 형식주의를 다스려 기층 부담을 경감하는 전문 사업기재 회의 정신을 참답게 시달해야 합니다. 정확한 치저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학습 교육과 결부시켜 기층 부담 경감 사업을 심화하고 각종 형식주의 문제를 단호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6일 조당위 부석이며 시당위 서기, 시범구 당사위원회 서기인 림소림이 시당위 개혁 전면 심화위원회 2026년 제1차 회의를 소집 사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석근평 총석의 개혁 전면 심화에 관한 중요 논술을 깊이 관찰하고 개혁 사유를 강화하며 개혁 추진력을 증강하고 개혁 방법을 잘 운영해 발전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훈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동력 에너지를 축적해야 합니다. 시당위 부석이 시정부 시장이며 시범구 당사위원회 부석이 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림국, 시범구 당사위원회 부석이며 관리위원회 상무보조임인 팽수혜, 신대 상무위원회 주임 리강, 시정협주석 성성금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12기 성당위 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15차 회의와 12기 조당위 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10차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중공 훈춘시위 개혁전면심화위원회 및 전문서조 구성인원을 조성할 때 관한 방안, 훈춘시 당위 개혁전면심화위원회 2026년 사업 요점을 토론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체계적 사유로 개혁을 틀어지고 개혁 사업에 대한 전망성 사고와 전국면성 계획을 각광하며 개혁의 각 방면, 차원, 요소를 잘 총괄해야 합니다. 전반 국면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총괄 고려하며 기존 체계 유지와 타파를 병행해 각종 개혁의 상호 촉진과 량성 소통, 협동 배합을 추동해야 합니다. 문제 향도로 개혁을 틀어주고 훈춘 개방 발전이 직면한 실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개혁 전면 심화의 구체적인 경로를 정확하게 찾으며 개혁 의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개혁 방안을 정교하게 제정하며 역량을 집중해 난관을 공략하고 개혁으로 동력과 활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지고 개혁을 틀어지며
선두에서 틀어지고 구체적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목록화 관리, 항목화 추진, 절점화 시달로 각항 개혁 임무가 기한 내에 착지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리저휘, 서선군, 심홍자, 관아비, 장옹량, 박영호, 진지계, 리위, 유림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올해 3월 12일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에서 통과돼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6월 16일 연변주 당위 통일전선 사업지도 소조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연변주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강연회가 훈촌시에 진입해 법치 선전강연으로 변강 민족단결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선전강연회에서 연변주 부주장 윤조휘가 변강 민족지역에 실제에 입각해 법치로 변강을 호황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손잡고 단결의 새로운 현장을 함께 그려나가자는 제목으로 전문 수업을 전개했습니다. 강의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입법 배경, 중점 내용, 핵심 조항, 실천 요구와 시대적 의의를 둘러싸고 전방위 체계화, 심층적인 해독을 진행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여러 민족의 내왕 교류, 융합, 민족 사모 의법 치리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으며 단일 내 사업 경험과 결부해 전주 민족 단결 진보 건설, 흥변 부민 등 사업의 구체적인 관철 실시 조치를 소개했습니다. 이는 훈촌시에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학습 관철하고 민족단결 진보 건설을 심화하며 민족 사무 관리의 법치화 수순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지도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이번 선전 강연을 계기로 공감대를 모아 합력을 형성하고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 활동을 상시화, 체계화로 전개하게 됩니다. 각 부문에서도 일심 협력하고 함께 힘을 발휘해 속지 책임과 업종 직책을 절실히 짊어지며 각자의 직책을 다하고 밀접히 협력해 법률 보급 선전 사업의 착지 실시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여러 민족 군중들이 우애가 깊고 서로 도우며 발전을 공모하는 화목한 분위기를 전력으로 조성함으로써 훈촌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훈촌시 제1고급 중학교에서는 일전에 2024기 18세 성년식 및 2027기 고3 가동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전교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 대표들이 교정에 모여 청춘의 약속을 함께 나누고 성장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고3 수능 준비에 분진 신호를 울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전통 레이 문화, 가문 친정 교육, 법치 소양 양성과 고3 학생들에 대한 의지 동원을 깊이 융합시키고 의식감과 교육성을 겸비해 학생들이 성인의 책임과 담당을 깊이 깨닫고 가문을 배우며 보답을 알게 함으로써 사생의 한마음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분진의 힘을 집결했습니다. 예비 고3 학생들은 모두 18살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초심을 간직하며 당당하게 책임을 짊어지고 포만된 열정과 앙양된 투지로 고3 학습 생활에 뛰어들어 2027년 대학 입시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자신만의 청춘의 새로운 로종을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분분히 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채소시장은 평민 생활의 중요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도시 민생 풍모와 시민 문화 소양을 직접 보여주는 창구입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채소시장은 시민들의 생활 품질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도시의 문명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현재 일부 시장과 주변에는 로면 접수, 도로 점용 경영, 위생 불량 등 문제가 존재해 문명도시 건설의 단점과 통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훈촌시 시구역 여러 곳의 시장 및 주변 도로 구간에서 기자는 일부 매대 주변의 바닥에 늘 오수가 고이고 썩은 채소와 폐기물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바닥이 미끄럽고 질퍽하며 악취가 진동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상인들은 매장 밖에서 영업하고 길가에 로점을 내 통행로를 차지해 인파가 정체돼 시민들의 정상적인 장보

영업구역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영업구역은 청결관리가 미흡해 식재료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쓰레기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구석진 곳에 오물이 쌓여 시장의 전체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벌레가 생겨 위생안전 위험 요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명한 시장은 함께 건설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예, 시장 관리 측에 주체 책임을 시달하고 상시적으로 청소, 적수 제거, 쓰레기 수거와 운반 작업을 철저히 진행하며 로점을 규범적으로 확정하고 도로 조명 경영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와 함께 상인들이 자각적으로 경영 질서를 준수하고 로점을 규범화하고 위생적으로 경영하며 물건을 함부로 쌓아놓거나 바닥에 옷을 버리지 않도록 인도함으로써 전국 문명도시 고품질 건설에 함께 조력하기를 바랍니다. 소식입니다. 올해 6월은 25번째 전국 안전생산월이며 6월 16일은 25번째 전국 안전선전 자문일로 조제는 사람마다 안전을 말하고 모두가 응급대응을 익혀 주변의 안전 우환을 찾아내자입니다. 이날 훈촌시에서는 세계광장에서 6.26 안전선전 자문일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전시판 설치, 현장 설명, 선전품 발급 등 방식으로 오가는 군중들에게 안전생산 법률 법규를 보급하고 안전한 가스 사용, 전기 사용과 화재 발생 시 대피 및 사고 방법 등 안전 상식을 선전했습니다. 또한 안전 실천 만인 서명 활동도 동시에 전개해 간부 종업원, 기업 일꾼 및 오가는 군중들이 선전 현수막에 이름을 적고 안전 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사람마다 안전을 관심하고 모두가 안전에 참여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에서는 안전 생산을 활동을 계기로 안전 선전 교육, 오한 조사 정돈, 응급 훈련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상시화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추진하며 각종 안전 사고 발생을 전력으로 방비해 인민 군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수호함으로써 전시 경제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강할 방침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타국전자상거래상품무역액이반년앞당겨100억원을돌파했습니다珲春시에서단오의먹과정취공문에모인예술종로단오민속문화실천활동을거행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올해1회珲春시에서는정책의중첩효과를효과적으로발휘하면서대외무역의새옵태새동력을육성하고무역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해왔습니다6월10일까지珲春시다국전자상거래상품무역액은104억원을실현해동기대비 106% 증가했으며지난분기보다150일앞당겨100억원관문을돌파했습니다산업발전은비약적인성장을실현해지역대외무역경제의안정적인상승세를이끄는강력한동력으로됐습니다珲春종합보시구물류분배중심변경창고에서는러시아로발송될화물이정연하게적재돼있고물류설비도질서있게가동되고있습니다노동자들은절차에따라상품선별포장라벨부착작업을진행하고있었는데포장된물품들은다국물류방식을통해珲春통상구를거쳐러시아로수출됩니다목전에珲春종합보시구다국전자상거래9610무역액은83억8천만원으로동기대비 114% 증가했으며다국전자상거래1210무역액은3억9천만원으로동기대비 236% 증가해다국전자상거래상품무역액증가율이대폭상승했습니다올해1회珲春종합보시구에서는변경지역지리적우세와종합보시구종합시험구정책의중첩효과를심층적으로발굴하고봉사보장조치를끊임없이심화해중대대상착지와집교를흡인했습니다대러시아개방통로에의탁해경영환경을지속적으로최적화하고여러다국전자상거래편리화혁신조치를착지시켜기업들의국내외두개시장개척에조력하고있습니다또한통상구물류통로를원활히해산업사슬집결발전태세를형성함으로써업무규모와발전품질의동시향상을실현했습니다이어서珲春시에서는플랫폼단체를더욱공고히하고국제시장을확대하며업태모식을풍부히하고협력경로를넓혀다국전자상거래종합능력을끊임없이향상시켜다국전자상거래산업의질적양적성장을추동함으로써전성개방형경제의고품질발전에튼튼한버팀목을구축할방침입니다다음소식입니다6월16일단오절을앞두고珲春통상구입경대청에서는단오의먹과정취공문에모인예술종로단오민속문화실천활동이막을올렸습니다활동현장은아늑하게꾸며져짙은단오분위기를자아냈습니다대청안에는편민봉사무형문화유산전지종이학체험등구역이마련됐으며입경관광객들은발길을멈추고적극적으로참여하며몰입식체험을즐겼습니다자원봉사자들은전과정에서세심한봉사로종해관광객들에게단오풍속을소개하고문명관광지식을보급했으며현지도시문화를홍보했습니다무형문화유산전지체험구역열기는뜨거웠는데전승희는현장에서정교한전지작품을오려내고러시아관광객들에게옷핵실팔찌를묶어주며무형문화유산의매력을전했습니다종이학체험구역에서는은은한약초향기가가득했는데삼일군은양생지식을보급하고관광객들이직접합향주단오향낭을제작하도록지도하면서전통단오문화를몰입식으로체험할수있게했습니다이번활동은珲春시당위선전부의총괄과珲春시문화방송및관광국珲春시새시대문명실천선전교양중심에서협조지지하에珲春출입경편방검사소珲春시하남가도영상사회구역무형문화유산단체북경통인당珲春약국위원회사등여러부문의련동으로거행됐습니다활동은 훈춘 변경 통생구 특색에 입각해 문화로 관광 발전을 추동하고 문명 실천으로 문화적 기반을 다지며 전통 명절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보여주면서 전통문화 전파와 문명 관광 선전의 심층 융합으로 당풍 해운 다채 훈춘 도시문화 IP를 빛냄으로써 중화 우수 전통문화가 국문 일선에서 독빛을 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7일은 14번째로 되는 전국 저탄소일이며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 주간에도 속합니다. 연변주 생태환경국 훈춘시 분국에서는 주제 선전 활동을 개최해 녹색 저탄소 생산 생활 방식을 창도하고 대중이 녹색 저탄소 발전 리념을 실천하도록 추동했습니다. 올해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 주간 전국 저탄소일의 주제는 각각 에너지 절약의 새로운 기점, 저탄소의 미래로, 녹색 조난 전민 동행입니다.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 주간은 6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선전 활동에서 3일군들은 각각 훈춘 로희 식재료 농업발전위원회사, 훈춘시 해동가도 로건 사회구역에 가서 선전단, 선전 팜플렛을 발부하고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의 시행시간과 중대의 및 기업 공민이 생산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소 사항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오수시설 점검도 진행하고 생산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도 해답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소 지식을 가열층 보급하고 녹색 저탄소 리념을 고양했으며 군중들이 양식 절약, 물 절약, 전기 절약, 녹색 소비, 녹색 출행의 환경보호의식을 수립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녹색 발전의 양호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6월 17일 훈춘시 하남가도에서는 그대가 있기에 아름다운 훈춘이 있어 당원선행 전국문명도시 공동건설 계열 활동을 전개해 기층 당조직과 당원의 선범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전국 문명도시의 상시와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구간별 책임, 전역 피복, 철저한 책임, 장기 효과 관리보호 원칙에 따라 하남가도에서는 책임 구역을 8개로 나누고 가도기관 각 사회구역, 촌급 연합소조에서 각각 구역을 나누어 책임지게 했으며 책임 임무 관리 보호 책임 및 상시와 순찰 기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도부 성원의 직책 분공을 세분화하고 인원 배치, 물자 보장, 현장 감독 지도, 선전 인도 등 각항 사업을 총괄했습니다. 관할구역 녹화 사업 방면에서는 이식 표준에 엄격히 따라 작업을 규범화하고 이식식품을 엄격히 관리해 이식한 구역마다 아름다움을 이루도록 확보했습니다. 이번 당원 선행 전국 문명도시 공동건설 계열 활동은 하남가도의 도로 녹화 품질을 가열층 향상하고 거리구역 환경을 미화했으며 군중들이 주동적으로 녹색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문명건설 사업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공동건설, 공동치리, 공유의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졌습니다. 다음, 6월 16일 권하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훈춘시 신안가도 락원사회구역과 연합으로 따뜻한 단호, 경민 한마음을 주제로 공동건설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 권하출입경 변방검사소 민경과 사회구역 3일군들은 쫑즈, 달걀 등 위문품을 들고 독고로인을 위문했습니다. 여서 함께 종주를 빚고 향랑을 만들며 단오 민속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평안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이상 요소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6월도 벌써 중순입니다. 하지만 완연한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서 간간이 비 소식이 발목을 잡고 있어 완연한 여름은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불쾌지수도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항상 밝게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게 좋겠고요. 들쑥날쑥한 날씨 변화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나들이 하실 때에는 자신에게 알맞은 센스 있는 옷차림으로 건강도 챙기고 맵시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7도. 춘화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5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6도. 양포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7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7도. 경신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5도. 반석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7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7도. 영안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8도. 밀강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7도. 망천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4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타국전자상거래상품무역액이반년앞당겨100억원을돌파했습니다珲春시에서단오의먹과정취공문에모인예술종로단오민속문화실천활동을거행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올해1회珲春시에서는정책의중첩효과를효과적으로발휘하면서대외무역의새옵태새동력을육성하고무역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해왔습니다